하지 않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만 궁금해 하거든. 그런데 가끔 미래가 느껴질 때가 있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 이미 봐버렸거든.

그러니까 우린 어디에나 있죠. 태양 아래 좋은 자리에서 태어난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격차가 불안하기만 하는 이 체제의 맹점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새 세대는 역량은 이 격차를 극복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의 변수는 너무나도 유동적이면서 너무나도 고정적이지요. 이제 잔디는 모두 연대해야 합니다.

0: 나는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만 궁금해하거든. 그런데 가끔 미래가 느껴질 때가 있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 이미 봐버렸어.
1: Traces, transformation, and renewal's past of apocalypsis. And what point is the past overtaken but the present? And what marks the definitive shift from one species to a new one? Our bodies, like a thread holes of both past and future.